0: 야, 일단 좋은 게.
1: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아, 아, 아, 너, 아,
0: 어, 일단 보라,
1: 오돌아, 아, 아, 야, 보라,
0: 이게 나오,
1: 나오, 어,
2: 일단 게,
1: 일단
2: 야,
1: 나, 야, 보라,
2: 일단
1: 오돌아,
0: 나